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AFP통신 등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국제공항 부근에 있는 연료탱크가 화염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하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인 후티파가 성명에서 리야드 등에 대한 공격이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와 이웃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정세의 영향으로 다시 대립이 첨예화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AFP통신은 19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있는 국제공항 부근에서 사우디 아람코사의 로고가 표시된 연료탱크가 불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로이터통신도 공항 부근에서 폭발음이 들린 뒤 검은 연기가 목격됐다고 전했으며 리야드 주변에는 전날 밤부터 위험을 알리는 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수도 주변에서 경보가 발령된 것은 공방이 격화된 지난 7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후 후티파는 성명을 발표하고 리야드의 중요 시설과 홍해에 접해 있는 얀부에 있는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의 시설을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무인기로 공격하고 있으며 대규모 화재를 일으켜 공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은 19일 후티파가 리야드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미국의 블룸버그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우디 아람코가 유럽 고객 적어도 두 개사에 장기 계약에 근거한 10월분 원유를 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해 원유 시장에 대한 추가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 이란의 외교와 국방을 총괄하는 최고 국가안보위원회의 레자이 사무총장이 19일 협상 재개를 위한 7가지 조건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만약 미국이 스스로 초래한 진흙탕에서 빠져나와 더 이상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란의 권리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길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SNS 업로드에 앞서 레자이 사무총장은 중동의 위성방송국 알자지라가 보도한 인터뷰에서 중재국인 카타르를 통해 미국의 조건을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와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등 기존의 조건을 드는 한편 이란은 결정적인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 측을 견제하고 있어 협상 재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0: AI, 인공지능 개발과 안전성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의 나쁜 측면을 찾기 위해서라며 인공지능군을 창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AI 기업 대표나 개발 담당자는 AI가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며 개발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SNS에 AI에 관한 우려는 지구 온난화 등과 마찬가지로 야당 민주당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굉장한 산업의 성장을 어떤 형태이든 방해하거나 억압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성장 과정에서 소중히 하고 지원하며 지켜보겠지만 나쁜 측면도 찾을 것이라고 한 뒤 이러한 이유로 새롭게 인공지능군을 창설한다고 밝혔습니다.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군에 대해 대성공이었던 우주군과 마찬가지로 창설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어떤 조직인지나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책임자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AI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군수공장을 시찰하고 무기 시스템에 AI 도입을 더 한층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북조선 국영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총비서가 18일까지 사흘간 여러 군수공장을 시찰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시찰 사진에서는 600mm 구경 다연장 로켓포로 보이는 것과 대형과 소형 무인기 등이 다수 줄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총비서는 무기 생산 능력에 대해 조선노동당이 제시한 계획대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생산 라인 개선과 공격과 방어를 위한 무기 시스템에 AI 도입을 추진할 것 등을 지시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로부터는 북조선이 AI를 이용해 자율적으로 공격하는 무기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총비서는 지난해 9월 군사용 무인기의 성능 시험을 시찰했을 때

0: 밝혔습니다. 또 기업에 제3자 독립기관을 상주시켜 정기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해 향후 두 달 이내에 검토 결과를 방안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늦기 전에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AI 감시에 대응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사태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행동을 늦출 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오픈 AI와 엔트로픽, 구글 등 최첨단 AI 개발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AI가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다른 기업의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개발 기업의 대표나 연구자들이 인간이 AI를 제어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표명하고 있는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높아지는 위험론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1: 인기 아이돌 그룹 타임레스의 멤버인 25세의 이노마타 슈토 용의자가 18일 밤 도쿄에서 지인 여성을 폭행하는 등 부상을 입힌 상해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수사 관계자 취재에서 밝혀졌습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18일 오후 10시 반경 도쿄 고토구의 편의점 주차장에 세운 차 안에서 지인인 26세 여성에게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해 코 등에 부상을 입힌 상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여성이 편의점에 뛰어들어가 피해가 발각됐으며 경시청이 상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이노마타 용의자는 말다툼을 하다가 손이 닿았을지도 모르지만 고의로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속사인 스타토 엔터테인먼트는 홈페이지에 코멘트를 발표했습니다. 코멘트에서는 피해를 입은 분께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히고 사태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당분간 근신 처분으로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당국의 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처분을 정식으로 결정해 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팬 여러분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께 큰 피해와 걱정을 끼쳐드린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이 뉴스는 지금까지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재즈밴 1번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9과 뭘 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서 베트남인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가마쿠라의 절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은 미아는 거기에서 찍은 사진을 두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0: 그럼 제29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일요일에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 왔습니다.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4: あ、 これ、 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콘서트에 대해 말을 합니다.
2: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行きました。
0: 일요일에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갔어요.
1: 하루상이 묻습니다.
3: どうでしたか?
0: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근사했어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0: 그거 다행이네요.
1: 미아가 촬영한 피아니스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0: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2: 見てください.
0: 보세요.
1: 담은 사진을 보고 깜짝

0: 놀라며.
1: 아, 그래? 유키 선.
2: 어? 이거 유키 씨.
0: 하루상의 센서가 탐의 목소리에 반응해 볼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3: 유키 선?
2: 유키 씨?
0: 아, 그러니까 사진에 찍힌 사람은 탐이 일본에서 만나고 싶다던 유키였군요.
2: 네, 두 사람은 신기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는 모양이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日曜日にピアノの演奏を聞きに行きました。
3: どうでしたか？
4: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4: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見てください。
1: あ、これ結城さん。
3: 結城さん。
2: 오늘의중요표현은피아노연주를들으러갔어요.
4: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に行きました。
2: 이걸배우면뭘했는지말할수있게됩니다. 먼저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5: 피아노
2: 는피아노,
5: 연주
2: 는연주,
5: 피아노의 연주
2: 는피아노연주라는뜻입니다. 그뒤에오는조사로뒤에이어지는동사의목적어를나타내고있죠.
5: 聞きに
2: 는들으러라는뜻이고,
5: 行きました
2: 는동사가다,
5: 行く
2: 의정중한과거형이죠. 오늘의포인트는
5: 聞きに行きました
2: 들으러갔어요라는표현입니다.
5: 聞きに
2: 의원형은동사
5: 聞く
2: 듣다입니다. 그마스형
5: 聞きます
2: 에서마스를뺀
5: 聞き
2: 에니를붙여서가는목적을나타냅니다.
0: 가는목적을말하려면동사의마스형에서마스를뺀다음에니를붙이면되는군요.
2: 네, 그렇죠. 오늘의중요표현은피아노연주를듣는것이목적이었으니까
5: 피아노의연주를聞きに
2: 라고한뒤에
5: 行きました
2: 가붙은것이죠.
0: 네,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5: 聞きに行きました。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行きました。
2: 이밖에도 뭘 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どこに行きましたか？
4: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2: 뜻을확인할까요？
3: 今日どこに行きましたか？
0: 오늘어디에갔어요？
5: 今日
2: 는오늘입니다。
5: どこ
2: 는어디라는뜻의의문사죠。
4: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0: 原宿에옷을사러갔어요。
2: 하라주쿠는멋진가게도많아서패션에관심이있는젊은이들이모여드는거리입니다.
5: 服
2: 는옷,
5: 買いに
2: 의원형은사다,
5: 買う
2: 입니다. 그마스형,
5: 買います
2: 에서마스를뺀,
5: 買い
2: 에니를붙여하라주쿠에가는목적을나타내고있죠.
0: 네, 그럼질문을할테니까따라서두번대답해보세요.
5: 今日どこに行きましたか？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2: 이밖에도무엇을하러갔는지말하는연습을해볼까요？초밥을먹으러갔다면어떻게말하면될까요？초밥은
5: 스시스시
2: 먹다는
5: 食べる
2: 이고마스형은
5: 食べます
2: 이죠。여기에서마스를빼면
5: 食べ食べ
2: 입니다。자말해보세요。
6: 寿司を食べに行きました。寿司を食べに行きました。
2: 과 말년어휘 코너입니다. 오늘은 요일 말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듣고 따라서 해보세요.
5: 月曜日 火曜日 水曜日 木曜日 金曜日 土曜日 日曜日
2: 대화에서 미아는
4: 日曜日に ピアノの演奏を聞きに行きました.
2: 라고 했는데요. 무슨 요일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0: 일요일이요.
2: 네, 맞아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日曜日に ピアノの演奏を聞きに行きました.
3: どうでしたか?
4: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4: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1: 아, これ 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0: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미아가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간 가마쿠라를 소개해 드리죠.
2: 가마쿠라는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쯤 걸리는 곳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약 800년 전에 처음으로 무신 정권이 세워진 곳이죠.
0: 최초의 사무라이 정권이라는 말이군요.
2: 네, 그렇죠. 가마쿠라에는 사무라이인 겐지 가문과 인연이 있는 신사 쓰루가오카 하치만구도 있고 높이가 11m나 되는 대불도 있죠.
0: 네, 역사가 느껴지는 거리로군요. 네,
2: 가마쿠라의 매력은 오래된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벚꽃이나 수국, 단풍 등 사계절의 자연을 즐기면서 하이킹을 할 수도 있고 멋진 가게와 카페 등도 있어서 돌아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0: 아, 그거 좋겠네요. 바다도 가깝죠?
2: 네, 서핑으로 유명한 해변이나 또 풍속화에도 그려진 경승진 에노시마 섬도 있습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진경입니다.
0: 네,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오늘 초대 손님으로서 한국 정부 국비 장학생으로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유학을 하시고 그리고 올 8월에 일본에서 출판된 네이티브가 진짜 많이 쓰는 사전에 없는 한국어 표현 100이라는 책을 출판하신 마스모토 유키님 모시겠습니다.
1: 네, 일본과 한국의 교류 사업 등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도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많이 기대됩니다.
0: 자, 그럼 오늘 한우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초대 손님 맞스모토 유키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하나카페 리스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츠모토 유키입니다. 벌써 두 번째 방송인데요.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번 주에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이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유학 중에 일본인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을 모아서 모임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어교류회라고 하는 모임인가요? 네, 어떤 마음으로 이 모임을 기획을 하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네, 제가 있던 교육학과 대학원에서 매년 일본 규슈대학과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업입니다. 제가 들어간 뒤에 일본 측과 직접 일본어로 소통하는 제 모습을 보신 대학원 선생님께서 다음 교류 때는 나도 한번 일본어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마침 교류 사업을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부탁을 받아서 처음에는 대학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일본어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류회나 회식 같은 자리에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표현이라도 서로 직접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면 훨씬 깊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근데 뭐 유학생 생활도 굉장히 바쁘시고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교류회에 또 활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마츠모토님께 있어서 이런 이렇게 유학 공부 외에 이런 교류회라든지 이런 활동한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마음가짐, 어떤 의미로 임하셨나요?
1: 네. 일단 활동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제가 일본어를 가르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일본어 교육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참여자마다 일본어 수준이나 배우는 목적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학부생 언니와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 학부생 친구와 함께 고민해서 2기부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르치는 수업보다는 서로 언어를 배우는 한일 언어 교환 형태로 바꿨어요. 나중에는 언어뿐만 아니라 서로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고 한국인 참가자들이 일본인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을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만든 활동이었지만 저한테는 한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찾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2: 네, 정말 아주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하셨네요. 근데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교류 활동에도 정말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한국 문화에 관한 시민 강좌 모두 10차례나 담당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시민 강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좌인지 알려주십시오.
1: 네, 어떤 대학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공개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여러 관점에서 접할 수 있도록 주제를 다양하게 구성했고요. 한국의 신문화부터 K-POP 팬덤 문화, 관광과 체육 특징, 일상생활이나 매너처럼 실제 한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한국을 조금 더 가까운 일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0: 네, 그 강좌 안에서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장면, 그리고 그 장면에서 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지 한국 사회의 배경을 알아본다라는 설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1: 네. 네.
0: 주로 어떤 장면들을 소개하셨나요?
1: 네. 예를 들면 라면을 먹는 장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재벌가 아들과 가난한 여성의 연애 그리고 자식의 학교 성적으로 흔들리는 가정 등등 다양한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드라마의 장면 자체만 보면 재미있는 요소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의 다양한 일들에 대한 인식 같은 부분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사회와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한과 정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2: 네, 그리고 성적으로 흔들리는 가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너무 한국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시면 마스모토님이 좋아하시는 뭐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아니면 소설이라든가 왠지 그 성적이 흔들리는 이렇게 하셔서 왠지 그쪽 학원물이나 이런 걸 보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1: 네, 예상하신 대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중 하나는 스카이캐슬인데요.
0: 네, 역시.
1: 네. 제가 한국의 교육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는 한국과 일본이 학교 제도도 비슷하고 교육 환경도 상당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교육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입시를 둘러싼 여러 복잡한 모습들을 처음 접하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드라마이기 때문에 과장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없는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로워졌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봤던 작품 중에서는 참교육에도 관심이 많았고 재밌게 봤습니다.
0: 네, 역시
1: 네.
0: 교육학을 또 전공하시니까 좀 드라마나 영화도 색다르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2: 네. 근데 정말 교권 보호국 이런 게 일본이나 한국이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1: 네, 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새로운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2: 네.
0: 네, 그리고 앞으로 한국으로 유학하고 싶다는 그 일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유학 전시회에서 자신의 유학 경험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한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 역시 뭐 외국이니까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배로서 어떤 또 어드바이스를 해주셨고 또 마스모토님 자신은 또 어떤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하셨나요?
1: 네, 유학 박람회라고 하는데요. 유학 박람회에 참여할 때마다 항상 유학을 준비하던 예전의 제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막상 유학 준비를 시작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유학 가면서 겪었던 경험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유학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현실적인 정보도 함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냥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같이 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2: 네, 그러면 이그 유학 박람회에 참가한 일본 학생들이 왜 일본 대학이 아니라 한국 대학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로는 어떤 이유를 생각하실 수 있나요?
1: 네, 그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유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 대학 진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가 비교적으로 명확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공 자체를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래에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한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0: 그럼 이렇게 이제 유학도 하시고 또 생활도 하시고 교류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유학생들의 또 굉장히 선배이자 또 그러면서 또 젊은 세대이시기도 한데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0: 일본과 한국의 교류,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1: 네, 저는 젊은 세대의 감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부할 수 있는 서재는 꼭 공부처럼 보이는 곳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자기 전공이나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일상적인 잡담을 오래 이어가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느꼈고요. 학술적인 내용은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막상 오늘 날씨 좋네요 해서 시작한 가벼운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건 직접 그곳에 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배우기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이나 취미처럼 공부 같지 않은 주제에도 관심을 갖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도 젊은 세대가 만들어갈 수 있는 교류이자 학습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경험자다운 좋은 어드바이스인 것 같습니다.
2: 네, 그렇네요. 네. 정말 이렇게 좀 학술적이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변 잡기 같은 것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거 거기서야말로 정말 진정한 교류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토픽에 대한 관련된 업무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토픽 업무는 어떤 일인가요?
1: 네, 토픽 업무에서는 응시자분들의 데이터 관리부터 정산 처리까지 일본 전국에서 토픽 실시하기 위한 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시험 당일날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할 때도 있습니다.
0: 예, 근데 이제 앞서서 마스모토님 그 토픽 6급을 따셨다 했는데 그때는 이제 수험생으로 네. 공부를 하신 건데요. 그러면 그렇죠. 그때 수험생은 또 어떻게 토픽 대책, 그 시험은 좀 어려운데 어떻게 대책 공부를 하셨고 어떻게 합격하셨나요?
1: 네, 토픽 6급을 따기 전까지는 주로 토픽 기출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했어요.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따로 적어서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6급을 취득한 후 유학을 가기 전까지는 짧은 한국어 신문 기사를 가끔씩 읽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게 기억에 잘 남는 편이라서 유학을 가고 나서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표현을 익혔어요. 특히 대학원에서 학생끼리도 존댓말이나 더 높은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대화하는 걸 들으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또한 교육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한자어를 접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한자의 한국어 음을 하나씩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보는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제가 알고 있는 한자어를 머릿속에서 합치면서 의미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셔서 네. 가장 높은 6급을 합격하신 거군요.
1: 축하합니다. 네.
2: 네,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일본과 한국을 이어오신 그런 마스모토님이신데요. 앞으로는 이 젊은 세대로서 어떤 발언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해나가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포부 말씀해 주십시오.
1: 네, 저는 솔직히 한국어나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를 학술적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로서 또한 한국에서 직접 생활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어를 배운 사람으로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많이 쓰이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왜 그런 표현이 생겼고 어떤 사회적 배경과 분위기 속에서 쓰이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도 물론이 중요하지만 글자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그 표현의 공기감이라고 표현을 예전에 했지만 분위기까지 일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본어로 풀어서 전달하는 것. 그게 앞으로 제가 계속해 나가고 싶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리스너 여러분들,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다행이고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됐지만, 저도 앞으로 또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특별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네.
0: 네, 이렇게 마츠모토님 두 차례에 걸쳐서 출연해 주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 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최근 동향, 여러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카페 등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이 메일 보내기에서는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나 이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고요. 다음번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AFP 통신 등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국제공항 부근에 있는 연료 탱크가 화염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하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인 후티파가 성명에서 리야드 등에 대한 공격이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와 이웃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정세의 영향으로 다시 대립이 첨예화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AFP 통신은 19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있는 국제공항 부근에서 사우디 아람코사의 로고가 표시된 연료 탱크가 불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도 공항 부근에서 폭발음이 들린 뒤 검은 연기가 목격됐다고 전했으며 리야드 주변에는 전날 밤부터 위험을 알리는 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수도 주변에서 경보가 발령된 것은 공방이 격화된 지난 7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후 후티파는 성명을 발표하고 리야드의 중요 시설과 홍해에 접해 있는 얀부에 있는 국영석유회사 사우디아람코의 시설을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무인기로 공격하고 있으며 대규모 화재를 일으켜 공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은 19일 후티파가 리야드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미국의 블룸버그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우디아람코가 유럽 고객 적어도 두 개사에 장기 계약에 근거한 10월분 원유를 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해 원유 시장에 대한 추가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 이란의 외교와 국방을 총괄하는 최고 국가안보위원회의 레자이 사무총장이 19일 협상 재개를 위한 7가지 조건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만약 미국이 스스로 초래한 진흙탕에서 빠져나와 더 이상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란의 권리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길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SNS 업로드에 앞서 레자이 사무총장은 중동의 위성방송국 알자지라가 보도한 인터뷰에서 중재국인 카타르를 통해 미국에 조건을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와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등 기존의 조건을 드는 한편 이란은 결정적인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 측을 견제하고 있어 협상 재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0: AI, 인공지능 개발과 안전성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의 나쁜 측면을 찾기 위해서라며 인공지능군을 창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AI 기업 대표나 개발 담당자는 AI가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며 개발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SNS에 AI에 관한 우려는 지구 온난화 등과 마찬가지로 야당 민주당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굉장한 산업의 성장을 어떤 형태이든 방해하거나 억압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성장 과정에서 소중히 하고 지원하며 지켜보겠지만 나쁜 측면도 찾을 것이라고 한 뒤 이러한 이유로 새롭게 인공지능군을 창설한다고 밝혔습니다.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0: 인공지능군에 대해 대성공이었던 우주군과 마찬가지로 창설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어떤 조직인지나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책임자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AI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군수공장을 시찰하고 무기 시스템에 AI 도입을 더 한층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북조선 국영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총비서가 18일까지 사흘간 여러 군수공장을 시찰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시찰 사진에서는 600mm 구경 다연장 로켓포로 보이는 것과 대형과 소형 무인기 등이 다수 줄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총비서는 무기 생산 능력에 대해 조선노동당이 제시한 계획대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생산 라인 개선과 공격과 방어를 위한 무기 시스템에 AI 도입을 추진할 것 등을 지시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로부터는 북조선이 AI를 이용해 자율적으로 공격하는 무기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총비서는 지난해 9월 군사용 무인기의 성능 시험을 시찰했을 때 무인 무기 시스템의 AI와 작전 능력의 고도화가 최우선 중요 과제라고 강조해 무기에 AI를 도입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0: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섬 주지사는 18일 주내에 있는 AI 개발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명령에서는 전문가 그룹을 소집해 최첨단 AI가 폭주했을 때 기능을 긴급 정지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인 킬 스위치의 도입 의무화를 기업에 부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에 제3자 독립기관을 상주시켜 정기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해 향후 두 달 이내에 검토 결과를 방안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늦기 전에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AI 감시에 대응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사태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행동을 늦출 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오픈 AI와 엔트로픽, 구글 등 최첨단 AI 개발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AI가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다른 기업의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개발 기업의 대표나 연구자들이 인간이 AI를 제어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표명하고 있는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높아지는 위험론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1: 인기 아이돌 그룹 타임레스의 멤버인 25세의 이노마타 슈토 용의자가 18일 밤 도쿄에서 지인 여성을 폭행하는 등 부상을 입힌 상해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수사 관계자 취재에서 밝혀졌습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18일 오후 10시 반경 도쿄 고토구의 편의점 주차장에 세운 차 안에서 지인인 26세 여성에게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해 코 등에 부상을 입힌 상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여성이 편의점에 뛰어들어가 피해가 발각됐으며 경시청이 상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이노마타 용의자는 말다툼을 하다가 손이 닿았을지도 모르지만 고의로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속사인 스타토 엔터테인먼트는 홈페이지에 코멘트를 발표했습니다. 코멘트에서는 피해를 입은 분께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히고 사태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당분간 근신 처분으로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당국의 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처분을 정식으로 결정해 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팬 여러분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께 큰 피해와 걱정을 끼쳐드린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이 뉴스는 지금까지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월드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9과 뭘 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하루상하우스에서 베트남인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가마쿠라의 절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은 미아는 거기에서 찍은 사진을 두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0: 그럼 제29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일요일에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에 왔습니다.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あ、 これ、 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콘서트에 대해 말을 합니다.
2: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行きました。
0: 일요일에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갔어요.
1: 하루상이 묻습니다.
3: どうでしたか?
0: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근사했어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0: 그거 다행이네요.
1: 미아가 촬영한 피아니스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0: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2: 見てください.
0: 보세요.
1: 담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며
2: 아, これ, 유키선
0: 어? 이거 유키 씨
1: 하루상의 센서가 탐의 목소리에 반응해 볼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3: 유키선?
0: 유키 씨?
1: 아, 그러니까 사진에 찍힌 사람은 탐이 일본에서 만나고 싶다던 유키였군요
0: 네, 두 사람은 신기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는 모양이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일요일에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行きました.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あ、 これ、 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갔어요.
2: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行きました.
0: 이걸 배우면 뭘 했는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피아노는
0: 피아노,
4: 연주는
0: 연주.
4: 피아노의 연주는
0: 피아노 연주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오는 조사로 뒤에 이어지는 동사의 목적어를 나타내고 있죠.
4: 키키니는
0: 들으러라는 뜻이고
4: 이키마시다는
0: 동사 가다
4: 이크의
0: 정중한 과거형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4: 키키니 이키마시다
0: 들으러 갔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4: 키키니의
0: 원형은 동사
4: 키크
0: 듣다 입니다. 그 마스형
4: 키키마스에서
0: 마스를 뺀
4: 키키에
0: 니를 붙여서 가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1: 가는 목적을 말하려면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뺀 다음에 니를 붙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피아노 연주를 듣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4: 피아노의 연주를 키키니
0: 라고 한 뒤에
4: 이키마시다
0: 가 붙은 것이죠.
1: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키키니 이키마시다. 피아노의 연주를 키키니 이키마시다.
0: 이 밖에도 뭘 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5: 行きましたか?
2: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5: 今日どこに行きましたか?
1: 오늘 어디에 갔어요?
0: 今日는 오늘입니다. どこ는 어디라는 뜻의 의문사죠.
2: 하라주쿠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1: 하라주쿠에 옷을 사러 갔어요.
0: 하라주쿠는 멋진 가게도 많아서 패션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거리입니다. 服는 옷,
4: 가이니의
0: 원형은 사다,
4: 가우입니다.
0: 그 마스형,
4: 가이마스에서
0: 마스를 뺀
4: 가이에
0: 니를 붙여 하라주쿠에 가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죠.
1: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4: 今日どこに行きましたか?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0: 이 밖에도 무엇을 하러 갔는지 말하는 연습을 해 볼까요? 초밥을 먹으러 갔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초밥은
4: 스시. 스시.
0: 먹다는
4: 다베르
0: 이고 마스형은
4: 다베마스
0: 이죠. 여기에서 마스를 빼면
4: 다베 다베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스시를 타베니 이키마시타. 스시를 타베니 이키마시타.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은 요일 말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듣고 따라서 해보세요.
4: 月曜日, 火曜日, 水曜日, 木曜日, 金曜日, 土曜日, 日曜日.
0: 대화에서 미아는
4: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니 이키마시타
0: 라고 했는데요. 무슨 요일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1: 일요일이요.
0: 네, 맞아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일요일에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니 이키마시타.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7: 아, これ? 유키さん?
3: 유키さん?
8: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1: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미아가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간 가마쿠라를 소개해 드리죠.
0: 가마쿠라는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쯤 걸리는 곳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약 800년 전에 처음으로 무신 정권이 세워진 곳이죠.
1: 최초의 사무라이 정권이라는 말이군요.
0: 네, 그렇죠. 가마쿠라에는 사무라이인 겐지 가문과 인연이 있는 신사 쓰루가오카 하치만구도 있고 높이가 11m나 되는 대불도 있죠.
1: 네, 역사가 느껴지는 거리로군요. 네,
0: 가마쿠라의 매력은 오래된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벚꽃이나 수국, 단풍 등 사계절의 자연을 즐기면서 하이킹을 할 수도 있고 멋진 가게와 카페 등도 있어서 돌아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1: 아, 그거 좋겠네요. 바다도 가깝죠?
0: 네, 서핑으로 유명한 해변이나 또 풍속화에도 그려진 경승진 에노시마 섬도 있습니다. 1번 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경입니다.
0: 네,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오늘 초대 손님으로서 한국정부 국비장학생으로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유학을 하시고 그리고 올 8월에 일본에서 출판된 네이티브가 진짜 많이 쓰는 사전에 없는 한국어 표현 100이라는 책을 출판하신 마스모토 유키님 모시겠습니다.
1: 네, 일본과 한국의 교류 사업 등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도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많이 기대됩니다.
0: 자, 그럼 오늘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초대 손님 마츠모토 유키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하나카페 리스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츠모토 유키입니다. 벌써 두 번째 방송인데요.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번 주에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이 공주대학교 일반 대학원에 유학 중에 일본인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을 모아서 모임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어교류회라고 하는 모임인가요? 네, 어떤 마음으로 이 모임을 기획을 하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네, 제가 있던 교육학과 대학원에서 매년 일본 규슈대학과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업입니다. 제가 들어간 뒤에 일본 측과 직접 일본어로 소통하는 제 모습을 보신 대학원 선생님께서 다음 교류 때는 나도 한번 일본어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마침 교류 사업을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부탁을 받아서 처음에는 대학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일본어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류회나 회식 같은 자리에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표현이라도 서로 직접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면 훨씬 깊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근데 뭐 유학생 생활도 굉장히 바쁘시고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교류회에 또 활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마츠모토님께 있어서 이런 이렇게 유학 공부 외에 이런 교류회라든지 이런 활동한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마음가짐, 어떤 의미로 임하셨나요?
1: 네. 일단 활동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제가 일본어를 가르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일본어 교육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참여자마다 일본어 수준이나 배우는 목적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학부생 언니와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 학부생 친구와 함께 고민해서 2기부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르치는 수업보다는 서로 언어를 배우는 한일 언어 교환 형태로 바꿨어요. 나중에는 언어뿐만 아니라 서로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고 한국인 참가자들이 일본인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을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만든 활동이었지만 저한테는 한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찾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2: 네, 정말 아주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하셨네요. 근데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교류 활동에도 정말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한국 문화에 관한 시민 강좌 모두 10차례나 담당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시민 강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좌인지 알려주십시오.
1: 네, 어떤 대학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공개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여러 관점에서 접할 수 있도록 주제를 다양하게 구성했고요. 한국의 신문화부터 K-POP 팬덤 문화, 관광과 체육 특징, 일상생활이나 매너처럼 실제 한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한국을 조금 더 가까운 일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0: 네, 그 강좌 안에서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장면, 그리고 그 장면에서 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지 한국 사회의 배경을 알아본다라는 설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1: 네. 네.
0: 주로 어떤 장면들을 소개하셨나요?
1: 네, 예를 들면 라면을 먹는 장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재벌가 아들과 가난한 여성의 연애, 그리고 자식의 학교 성적으로 흔들리는 가정 등등 다양한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드라마의 장면 자체만 보면 재미있는 요소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의 다양한 일들에 대한 인식 같은 부분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사회와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한과 정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2: 네. 그리고 성적으로 흔들리는 가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한국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럼 마스모토님이 좋아하시는 뭐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아니면 소설이라든가 왠지 그 성적이 흔들리는 이렇게 하셔서 왠지 그쪽 학원물이나 이런 걸 보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1: 네, 예상하신 대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중 하나는 스카이캐슬인데요.
0: 네, 역시.
1: 네. 제가 한국의 교육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는 한국과 일본이 학교 제도도 비슷하고 교육 환경도 상당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교육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입시를 둘러싼 여러 복잡한 모습들을 처음 접하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드라마이기 때문에 과장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없는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로워졌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봤던 작품 중에서는 참교육에도 관심이 많았고 재밌게 봤습니다.
0: 네, 역시
1: 네.
0: 교육학을 또 전공하시니까 좀 예, 드라마나 영화도 색다르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2: 네. 근데 정말 교권 보호국 이런 게 일본이나 한국이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1: 네, 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새로운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2: 네.
0: 네, 그리고 앞으로 한국으로 유학하고 싶다는 그 일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유학 전시회에서 자신의 유학 경험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한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 역시 뭐 외국이니까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배로서 어떤 또 어드바이스를 해주셨고 또 예, 마스모토님 자신은 또 어떤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하셨나요?
1: 네, 유학 박람회라고 하는데요. 유학 박람회에 참여할 때마다 항상 유학을 준비하던 예전의 제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막상 유학 준비를 시작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유학 가면서 겪었던 경험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유학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현실적인 정보도 함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냥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같이 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2: 네, 그러면 이그 유학 박람회에 참가한 일본 학생들이 왜 일본 대학이 아니라 한국 대학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로는 어떤 이유를 생각하실 수 있나요?
1: 네,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유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 대학 진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가 비교적으로 명확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공 자체를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래에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한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0: 그럼 이렇게 이제 유학도 하시고 또 생활도 하시고 교류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유학생들의 또 굉장히 선배이자 또 그러면서 또 젊은 세대이시기도 한데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교류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1: 네, 저는 젊은 세대의 감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부할 수 있는 소재는 꼭 공부처럼 보이는 곳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자기 전공이나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일상적인 잡담을 오래 이어가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느꼈고요. 학술적인 내용은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막상 오늘 날씨 좋네요 해서 시작한 가벼운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건 직접 그곳에 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배우기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이나 취미처럼 공부 같지 않은 주제에도 관심을 갖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도 젊은 세대가 만들어갈 수 있는 교류이자 학습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경험자다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2: 네, 그렇네요. 네. 정말 이렇게 좀 학술적이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변 잡기 같은 것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근데 그거 거기서야말로 정말 진정한 교류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토픽에 대한 관련된 업무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토픽 업무는 어떤 일인가요?
1: 네, 토픽 업무에서는 응시자분들의 데이터 관리부터 정산 처리까지 일본 전국에서 토픽 실시하기 위한 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시험 당일 날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할 때도 있습니다.
0: 예, 근데 이제 앞서서 마스모토님 그 토픽 6급을 따셨다 했는데 그때는 이제 수험생으로 네. 공부를 하신 건데요. 그러면 그렇죠. 그때 수험생은 또 어떻게 토픽 대책, 그 시험은 좀 어려운데 어떻게 대책 공부를 하셨고 어떻게 합격하셨나요?
1: 네, 토픽 6급을 따기 전까지는 주로 토픽 기출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했어요.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따로 적어서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6급을 취득한 후 유학을 가기 전까지는 짧은 한국어 신문 기사를 가끔씩 읽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게 기억에 잘 남는 편이라서 유학을 가고 나서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표현을 익혔어요. 특히 대학원에서 학생끼리도 존댓말이나 더 높은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대화하는 걸 들으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또한 교육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한자어를 접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한자의 한국어 음을 하나씩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보는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제가 알고 있는 한자어를 머릿속에서 합치면서 의미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셔서 네. 가장 높은 6급을 합격하신 거군요.
1: 네.
2: 네,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일본과 한국을 이어오신 그런 마스모토님이신데요. 앞으로는 이 젊은 세대로서 어떤 발언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해나가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포부 말씀해 주십시오.
1: 네, 저는 솔직히 한국어나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를 학술적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로서 또한 한국에서 직접 생활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어를 배운 사람으로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많이 쓰이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왜 그런 배연이 생겼고 어떤 사회적 배경과 분위기 속에서 쓰이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도 물론이 중요하지만 글자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그 표현의 공기감이라고 표현을 예전에 했지만 분위기까지 일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본어로 풀어서 전달하는 것, 그게 앞으로 제가 계속해 나가고 싶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리스너 여러분들,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다행이고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됐지만 저도 앞으로 또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특별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네.
0: 네, 이렇게 마츠모토님 두 차례에 걸쳐서 출연해 주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최근 동향 여러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카페 등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이 메일 보내기에서는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나 이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고요. 다음번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경입니다.
0: 네,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오늘 초대 손님으로서 한국 정부 국비 장학생으로 공주대학교 일반 대학원에 유학을 하시고 그리고 올 8월에 일본에서 출판된 네이티브가 진짜 많이 쓰는 사전에 없는 한국어 표현 100이라는 책을 출판하신 마스모토 유키님 모시겠습니다.
1: 네, 일본과 한국의 교류 사업 등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도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많이 기대됩니다.
0: 자, 그럼 오늘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초대 손님 마츠모토 유키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하나카페 리스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츠모토 유키입니다. 벌써 두 번째 방송인데요.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번 주에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유학 중에 일본인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을 모아서 모임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어교류회라고 하는 모임인가요? 네, 어떤 마음으로 이 모임을 기획을 하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네, 제가 있던 교육학과 대학원에서 매년 일본 규슈대학과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업입니다. 제가 들어간 뒤에 일본 측과 직접 일본어로 소통하는 제 모습을 보신 대학원 선생님께서 다음 교류 때는 나도 한번 일본어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마침 교류 사업을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부탁을 받아서 처음에는 대학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일본어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류회나 회식 같은 자리에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표현이라도 서로 직접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면 훨씬 깊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근데 뭐 유학생 생활도 굉장히 바쁘시고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교류회에 또 활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마츠모토님께 있어서 이런 이렇게 유학 공부 외에 이런 교류회라든지 이런 활동한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마음가짐, 어떤 의미로 임하셨나요?
1: 네. 일단 활동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제가 일본어를 가르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일본어 교육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참여자마다 일본어 수준이나 배우는 목적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학부생 언니와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 학부생 친구와 함께 고민해서 2기부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르치는 수업보다는 서로 언어를 배우는 한일 언어 교환 형태로 바꿨어요. 나중에는 언어뿐만 아니라 서로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고 한국인 참가자들이 일본인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을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만든 활동이었지만 저한테는 한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찾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2: 네, 정말 아주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하셨네요. 근데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교류 활동에도 정말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한국 문화에 관한 시민 강좌 모두 10차례나 담당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시민 강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좌인지 알려주십시오.
1: 네, 어떤 대학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공개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여러 관점에서 접할 수 있도록 주제를 다양하게 구성했고요. 한국의 신문화부터 K-POP 팬덤 문화, 관광과 체육 특징, 일상생활이나 매너처럼 실제 한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한국을 조금 더 가까운 일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0: 네, 그 강좌 안에서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장면, 그리고 그 장면에서 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지 한국 사회의 배경을 알아본다라는 설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1: 네. 네.
0: 주로 어떤 장면들을 소개하셨나요?
1: 네, 예를 들면 라면을 먹는 장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재벌가 아들과 가난한 여성의 연애, 그리고 자식의 학교 성적으로 흔들리는 가정 등등 다양한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드라마의 장면 자체만 보면 재미있는 요소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의 다양한 일들에 대한 인식 같은 부분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사회와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한과 정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2: 네, 성적으로 흔들리는 가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한국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시면 마스모토님이 좋아하시는 뭐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아니면 소설이라든가 왠지 그 성적이 흔들리는 이렇게 하셔서 왠지 그쪽 학원물이나 이런 걸 보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1: 네, 예상하신 대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중 하나는 스카이캐슬인데요.
0: 네, 역시.
1: 네. 제가 한국의 교육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는 한국과 일본이 학교 제도도 비슷하고 교육 환경도 상당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교육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입시를 둘러싼 여러 복잡한 모습들을 처음 접하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드라마이기 때문에 과장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없는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로워졌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봤던 작품 중에서는 참교육에도 관심이 많았고 재밌게 봤습니다.
0: 네, 역시
1: 네.
0: 교육학을 또 전공하시니까 좀 드라마나 영화도 색다르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2: 네.
1: 네.
2: 근데 정말 교권 보호국 이런 게좀 일본이나 한국이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1: 네. 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새로운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2: 네.
0: 네. 그리고 앞으로 한국으로 유학하고 싶다는 그 일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유학 전시회에서 자신의 유학 경험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한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 역시 뭐 외국이니까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배로서 어떤 또 어드바이스를 해주셨고 또 마스모토님 자신은 또 어떤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하셨나요?
1: 네, 유학 박람회라고 하는데요. 유학 박람회에 참여할 때마다 항상 유학을 준비하던 예전의 제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막상 유학 준비를 시작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유학 가면서 겪었던 경험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유학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현실적인 정보도 함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냥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같이 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2: 네, 그러면 이그 유학 박람회에 참가한 일본 학생들이 왜 일본 대학이 아니라 한국 대학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로는 어떤 이유를 생각하실 수 있나요?
1: 네,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유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 대학 진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가 비교적으로 명확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공 자체를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래에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한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0: 그럼 이렇게 이제 유학도 하시고 또 생활도 하시고 교류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유학생들의 또 굉장히 선배이자 또 그러면서 또 젊은 세대이시기도 한데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교류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1: 네, 저는 젊은 세대의 감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부할 수 있는 소재는 꼭 공부처럼 보이는 곳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자기 전공이나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이야기까지 할수 있는데 오히려 일상적인 잡담을 오래 이어가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느꼈고요. 학술적인 내용은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막상 오늘 날씨 좋네요 해서 시작한 가벼운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건 직접 그곳에 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배우기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이나 취미처럼 공부 같지 않은 주제에도 관심을 갖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도 젊은 세대가 만들어갈 수 있는 교류이자 학습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0: 역시 경험자다운 좋은 말씀인 것
2: 네,
0: 같습니다.
2: 그렇네요. 정말 이렇게 좀 학술적이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 잡지 같은 것을 말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 그거 거기서야말로 정말 진정한 교류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토픽에 대한 관련된 업무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토픽 업무는 어떤 일인가요?
1: 네, 토픽 업무에서는 응시자분들의 데이터 관리부터 정산 처리까지 일본 전국에서 토픽 실시하기 위한 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시험 당일날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할 때도 있습니다.
0: 예, 근데 이제 앞서서 마스모토님 그 토픽 6급을 따셨다 하는데 그때는 이제 수험생으로 공부를 하신 건데요. 그러면
1: 그렇죠.
0: 그때 수험생은 또 어떻게 토픽 대책, 그 시험은 좀 어려운데 어떻게 대책 공부를 하셨고 어떻게 합격하셨나요?
1: 네, 토픽 6급을 따기 전까지는 주로 토픽 기출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했어요.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따로 적어서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6급을 취득한 후 유학을 가기 전까지는 짧은 한국어 신문 기사를 가끔씩 읽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게 기억에 잘 남는 편이라서 유학을 가고 나서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표현을 익혔어요. 특히 대학원에서 학생끼리도 존댓말이나 더 높은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대화하는 걸 들으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또한 교육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한자어를 접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한자의 한국어 음을 하나씩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보는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제가 알고 있는 한자어를 머릿속에서 합치면서 의미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하셔서 가장 높은 6급을 합격하신 거군요.
1: 네.
2: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일본과 한국을 이어오신 그런 마스모토님이신데요. 앞으로는 이 젊은 세대로서 어떤 발언,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해나가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포부 말씀해 주십시오.
1: 네. 저는 솔직히 한국어나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를 학술적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로서 또한 한국에서 직접 생활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어를 배운 사람으로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많이 쓰이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왜 그런 배안이 생겼고 어떤 사회적 배경과 분위기 속에서 쓰이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도 물론이 중요하지만 글자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그 표현의 공기감이라고 표현을 예전에 했지만 분위기까지 일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본어로 풀어서 전달하는 것, 그게 앞으로 제가 계속해 나가고 싶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리스너 여러분들,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다행이고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됐지만 저도 앞으로 또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특별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네.
0: 네, 이렇게 마츠모토님 두 차례에 걸쳐서 출연해 주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최근 동향 여러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카페 등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는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나 이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고요. 다음번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립니다.

0: 동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리야드에서 국제공항 부근에 있는 연료 탱크가 화염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하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인 후티파가 성명에서 리야드 등에 대한 공격이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와 이웃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정세의 영향으로 다시 대립이 첨예화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AFP 통신은 19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있는 국제공항 부근에서 사우디 아람코사의 로고가 표시된 연료 탱크가 불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도 공항 부근에서 폭발음이 들린 뒤 검은 연기가 목격됐다고 전했으며, 리야드 주변에는 전날 밤부터 위험을 알리는 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수도 주변에서 경보가 발령된 것은 공방이 격화된 지난 7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후 후티파는 성명을 발표하고 리야드의 중요 시설과 홍해에 접해 있는 얀부에 있는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의 시설을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무인기로 공격하고 있으며 대규모 화재를 일으켜 공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은 19일 후티파가 리야드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미국의 블룸버그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우디아람코가 유럽 고객 적어도 두 개사에 장기 계약에 근거한 10월분 원유를 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해 원유 시장에 대한 추가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 이란의 외교와 국방을 총괄하는 최고 국가안보위원회의 레자이 사무총장이 19일 협상 재개를 위한 7가지 조건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만약 미국이 스스로 초래한 진흙탕에서 빠져나와 더 이상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란의 권리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길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SNS 업로드에 앞서 레자이 사무총장은 중동의 위성방송국 알자지라가 보도한 인터뷰에서 중재국인 카타르를 통해 미국에 조건을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와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등 기존의 조건을 드는 한편, 이란은 결정적인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 측을 견제하고 있어 협상 재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0: AI, 인공지능 개발과 안전성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의 나쁜 측면을 찾기 위해서라며 인공지능군을 창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AI 기업 대표나 개발 담당자는 AI가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며 개발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SNS에 AI에 관한 우려는 지구 온난화 등과 마찬가지로 야당 민주당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굉장한 산업의 성장을 어떤 형태이든 방해하거나 억압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성장 과정에서 소중히 하고 지원하며 지켜보겠지만 나쁜 측면도 찾을 것이라고 한뒤 이러한 이유로 새롭게 인공지능군을 창설한다고 밝혔습니다.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군에 대해 대성공이었던 우주군과 마찬가지로 창설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어떤 조직인지나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책임자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AI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군수공장을 시찰하고 무기 시스템에 AI 도입을 더한층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북조선 국영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총비서가 18일까지 사흘간 여러 군수공장을 시찰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시찰 사진에서는 600mm 구경 다연장 로켓포로 보이는 것과 대형과 소형 무인기 등이 다수 줄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총비서는 무기 생산 능력에 대해 조선노동당이 제시한 계획대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생산 라인 개선과 공격과 방어를 위한 무기 시스템에 AI 도입을 추진할 것 등을 지시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로부터는 북조선이 AI를 이용해 자율적으로 공격하는 무기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0: 김 총비서는 지난해 9월 군사용 무인기의 성능 시험을 시찰했을 때 무인무기 시스템의 AI와 작전 능력의 고도화가 최우선 중요 과제라고 강조해 무기에 AI를 도입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1: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섬 주지사는 18일 주내에 있는 AI 개발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명령에서는 전문가 그룹을 소집해 최첨단 AI가 폭주했을 때 기능을 긴급 정지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인 킬 스위치의 도입 의무화를 기업에 부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에 제3자 독립기관을 상주시켜 정기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해 향후 두 달 이내에 검토 결과를 방안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늦기 전에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AI 감시에 대응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사태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행동을 늦출 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오픈 AI와 엔트로픽, 구글 등 최첨단 AI 개발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AI가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다른 기업의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개발 기업의 대표나 연구자들이 인간이 AI를 제어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표명하고 있는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높아지는 위험론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0: 인기 아이돌 그룹 타임레스의 멤버인 25세의 이노마타 슈토 용의자가 18일 밤 도쿄에서 지인 여성을 폭행하는 등 부상을 입힌 상해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수사 관계자 취재에서 밝혀졌습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18일 오후 10시 반경 도쿄 고토구의 편의점 주차장에 세운 차 안에서 지인인 26세 여성에게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해 코 등에 부상을 입힌 상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여성이 편의점에 뛰어들어가 피해가 발각됐으며 경시청이 상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이노마타 용의자는 말다툼을 하다가 손이 닿았을지도 모르지만 고의로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속사인 스타토 엔터테인먼트는 홈페이지에 코멘트를 발표했습니다. 코멘트에서는 피해를 입은 분께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히고 사태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당분간 근신 처분으로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당국의 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처분을 정식으로 결정해 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팬 여러분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께 큰 피해와 걱정을 끼쳐드린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이 뉴스는 지금까지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맨 1번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9과 뭘 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서 베트남인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가마쿠라의 절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은 미아는 거기에서 찍은 사진을 두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0: 그럼 제29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曜日にピアノの演奏を聞きに行きました。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見てください。
4: あ、これ、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0: 내용을확인할까요？
1: 미아가콘서트에대해말을합니다。
2: 日曜日にピアノの演奏を聞きに行きました。
0: 일요일에피아노연주를들으러갔어요。
1: 하루상이묻습니다。
3: どうでしたか？
0: 어땠어요？
1: 미아가대답합니다。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근사했어요。
1: 하루상이말합니다。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0: 그거다행이네요。
1: 미아가촬영한피아니스트의사진을보여줬습니다。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0: 사진을많이찍었어요。
2: 見てください。
0: 보세요。
1: 담은사진을보고깜짝놀라며
4: 아그래유키선
0: 어이거유키씨
1: 하루상의센서가탐의목소리에반응해볼이붉은빛으로빛납니다
3: 유키선
0: 유키씨
1: 아그러니까사진에찍힌사람은탐이일본에서만나고싶다던유키였군요
0: 네두사람은신기한인연으로맺어져있는모양이네요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日曜日にピアノの演奏を聞きに行きました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見てください
4: あ、これ、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0: 오늘의중요표현은피아노연주를들으러갔어요
2: 피아노의연주를聞きに行きました
0: 이걸배우면뭘했는지말할수있게됩니다먼저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5: 피아노
0: 는피아노
5: 연주
0: 는연주
5: 피아노의연주
0: 는피아노연주라는뜻입니다그뒤에오는조사로뒤에이어지는동사의목적어를나타내고있죠
5: 聞きに
0: 는들으러라는뜻이고
5: 行きました
0: 는동사가다
5: 行く
0: 의정중한과거형이죠오늘의포인트는
5: 聞きに行きました
0: 들으러갔어요라는표현입니다
5: 聞きに
0: 의원형은동사
5: 聞く
0: 듣다입니다그마스형
5: 聞きます
0: 에서마스를뺀
5: 聞き
0: 에니를붙여서가는목적을나타냅니다
1: 가는목적을말하려면동사의마스형에서마스를뺀다음에니를붙이면되는군요
0: 네그렇죠오늘의중요표현은피아노연주를듣는것이목적이었으니까
5: 피아노의연주를聞きに
0: 라고한뒤에
5: 行きました
0: 가붙은것이죠
1: 네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聞きに行きましたピアノの演奏を聞きに行きました
0: 이밖에도뭘했는지에대해말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3: どこに行きましたか？
2: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3: 今日どこに行きましたか?
1: 오늘 어디에 갔어요?
0: 今日는 오늘입니다. 도코는 어디라는 뜻의 의문사죠.
3: 하라주쿠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1: 하라주쿠에 옷을 사러 갔어요.
0: 하라주쿠는 멋진 가게도 많아서 패션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거리입니다.
5: 服는
0: 옷,
5: 가이니의
0: 원형은 사다,
5: 가우입니다.
0: 그 마스형,
5: 가이마스에서
0: 마스를 뺀
5: 가이에
0: 니를 붙여 하라주쿠에 가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죠.
1: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今日どこに行きましたか?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0: 이 밖에도 무엇을 하러 갔는지 말하는 연습을 해 볼까요? 초밥을 먹으러 갔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초밥은
5: 스시. 스시.
0: 먹다는
5: 다베르
0: 이고 마스형은
5: 다베마스
0: 이죠. 여기에서 마스를 빼면
5: 다베 다베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스시오 타베니 이키마시타. 스시오 타베니 이키마시타.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은 요일 말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듣고 따라서 해보세요.
5: 月曜日, 火曜日, 水曜日, 木曜日, 金曜日, 土曜日, 日曜日.
0: 대화에서 미아는
5: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니 이키마시타
0: 라고 했는데요. 무슨 요일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1: 일요일이요.
0: 네, 맞아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일요일에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니 이키마시타.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4: 아, これ 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1: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미아가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간 가마쿠라를 소개해 드리죠.
0: 가마쿠라는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쯤 걸리는 곳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약 800년 전에 처음으로 무신 정권이 세워진 곳이죠.
1: 최초의 사무라이 정권이라는 말이군요.
0: 네, 그렇죠. 가마쿠라에는 사무라이인 겐지 가문과 인연이 있는 신사 쓰루가오카 하치만구도 있고 높이가 11m나 되는 대불도 있죠.
1: 네, 역사가 느껴지는 거리로군요. 네,
0: 가마쿠라의 매력은 오래된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벚꽃이나 수국, 단풍 등 사계절의 자연을 즐기면서 하이킹을 할 수도 있고 멋진 가게와 카페 등도 있어서 돌아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1: 아, 그거 좋겠네요. 바다도 가깝죠?
0: 네, 서핑으로 유명한 해변이나 또 풍속화에도 그려진 경승지인 에노시마 섬도 있습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경입니다.
0: 네,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오늘 초대 손님으로서 한국정부 국비장학생으로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유학을 하시고 그리고 올 8월에 일본에서 출판된 네이티브가 진짜 많이 쓰는 사전에 없는 한국어 표현 100이라는 책을 출판하신 마스모토 유키님 모시겠습니다.
1: 네, 일본과 한국의 교류 사업 등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도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많이 기대됩니다.
0: 자, 그럼 오늘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초대 손님 마츠모토 유키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하나카페 리스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츠모토 유키입니다. 벌써 두 번째 방송인데요.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번 주에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공주대학교 일반 대학원에 유학 중에 일본인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을 모아서 모임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어교류회라고 하는 모임인가요? 네, 어떤 마음으로 이 모임을 기획을 하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네, 제가 있던 교육학과 대학원에서 매년 일본 규슈대학과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업입니다. 제가 들어간 뒤에 일본 측과 직접 일본어로 소통하는 제 모습을 보신 대학원 선생님께서 다음 교류 때는 나도 한번 일본어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마침 교류 사업을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부탁을 받아서 처음에는 대학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일본어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류회나 회식 같은 자리에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표현이라도 서로 직접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면 훨씬 깊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근데 뭐 유학생 생활도 굉장히 바쁘시고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교류회에도 활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마츠모토님께 있어서 이런 이렇게 유학 공부 외에 이런 교류회라든지 이런 활동한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마음가짐, 어떤 의미로 임하셨나요?
1: 네. 일단 활동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제가 일본어를 가르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일본어 교육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참여자마다 일본어 수준이나 배우는 목적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학부생 언니와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 학부생 친구와 함께 고민해서 2기부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르치는 수업보다는 서로 언어를 배우는 한일 언어 교환 형태로 바꿨어요. 나중에는 언어뿐만 아니라 서로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고 한국인 참가자들이 일본인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을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만든 활동이었지만 저한테는 한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찾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2: 네, 정말 아주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하셨네요. 근데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교류 활동에도 정말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한국 문화에 관한 시민 강좌 모두 10차례나 담당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시민 강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좌인지 알려주십시오.
1: 네, 어떤 대학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공개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여러 관점에서 접할 수 있도록 주제를 다양하게 구성했고요. 한국의 신문화부터 K-POP 팬덤 문화, 관광과 체육 특징, 일상생활이나 매너처럼 실제 한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한국을 조금 더 가까운 일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0: 네, 그 강좌 안에서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장면, 그리고 그 장면에서 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지 한국 사회의 배경을 알아본다라는 설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1: 네. 네.
0: 주로 어떤 장면들을 소개하셨나요?
1: 네. 예를 들면 라면을 먹는 장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재벌가 아들과 가난한 여성의 연애, 그리고 자식의 학교 성적으로 흔들리는 가정 등등 다양한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드라마의 장면 자체만 보면 재미있는 요소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의 다양한 일들에 대한 인식 같은 부분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사회와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한과 정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2: 네. 그리고 성적으로 흔들리는 가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한국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스모토님이 좋아하시는 뭐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아니면 소설이라든가 왠지 그 성적이 흔들리는 이렇게 하셔서 왠지 그쪽 학원물이나 이런 걸 보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1: 네, 예상하신 대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중 하나는 스카이캐슬인데요.
0: 네, 역시.
1: 네, 제가 한국의 교육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는 한국과 일본이 학교 제도도 비슷하고 교육 환경도 상당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교육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입시를 둘러싼 여러 복잡한 모습들을 처음 접하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드라마이기 때문에 과장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없는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로워졌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봤던 작품 중에서는 참교육에도 관심이 많았고 재밌게 봤습니다.
0: 네, 역시 교육학을 또 전공하시니까 좀 드라마나 영화도 색다르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2: 네. 근데 정말 교권 보호국 이런 게 일본이나 한국이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1: 네, 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새로운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앞으로 한국으로 유학하고 싶다는 그 일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유학 전시회에서 자신의 유학 경험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한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 역시 뭐 외국이니까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배로서 어떤 또 어드바이스를 해주셨고 또 마스모토님 자신은 또 어떤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하셨나요?
1: 네, 유학 박람회라고 하는데요. 유학 박람회에 참여할 때마다 항상 유학을 준비하던 예전의 제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막상 유학 준비를 시작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유학 가면서 겪었던 경험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유학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현실적인 정보도 함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냥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같이 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2: 네. 그러면 이 그 유학 박람회에 참가한 일본 학생들이 왜 일본 대학이 아니라 한국 대학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로는 어떤 이유를 생각하실 수 있나요?
1: 네, 그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유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 대학 진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가 비교적으로 명확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공 자체를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래에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한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0: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유학도 하시고 또 생활도 하시고 교류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유학생들의 또 굉장히 선배이자 또 그러면서 또 젊은 세대이시기도 한데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교류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1: 네, 저는 젊은 세대의 감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부할 수 있는 소재는 꼭 공부처럼 보이는 곳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자기 전공이나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일상적인 잡담을 오래 이어가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느꼈고요. 학술적인 내용은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막상 오늘 날씨 좋네요 해서 시작한 가벼운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건 직접 그곳에 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배우기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이나 취미처럼 공부 같지 않은 주제에도 관심을 갖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도 젊은 세대가 만들어갈 수 있는 교류이자 학습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경험자다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2: 네, 그렇네요. 네. 정말 이렇게 좀 학술적이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변 잡기 같은 것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거기서야말로 정말 진정한 교류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토픽에 대한 관련된 업무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토픽 업무는 어떤 일인가요?
1: 네, 토픽 업무에서는 응시자분들의 데이터 관리부터 정산 처리까지 일본 전국에서 토픽 실시하기 위한 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시험 당일날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할 때도 있습니다.
0: 예, 근데 이제 앞서서 마스모토님 그 토픽 6급을 따셨다 했는데 그때는 이제 수험생으로 공부를 하신 건데요. 그러면 그렇죠. 그때 수험생은 또 어떻게 토픽 대책, 그 시험은 좀 어려운데 어떻게 대책 공부를 하셨고 어떻게 합격하셨나요?
1: 네, 토픽 6급을 따기 전까지는 주로 토픽 기출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했어요.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따로 적어서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6급을 취득한 후 유학을 가기 전까지는 짧은 한국어 신문 기사를 가끔씩 읽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게 기억에 잘 남는 편이라서 유학을 가고 나서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표현을 익혔어요. 특히 대학원에서 학생끼리도 존댓말이나 더 높은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대화하는 걸 들으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또한 교육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한자어를 접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한자의 한국어 음을 하나씩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보는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제가 알고 있는 한자어를 머릿속에서 합치면서 의미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셔서 네. 가장 높은 6급을 합격하신 거군요.
2: 네. 네,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일본과 한국을 이어오신 그런 마스모토님이신데요. 앞으로는 이 젊은 세대로서 어떤 발언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해나가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포부 말씀해 주십시오.
1: 네, 저는 솔직히 한국어나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를 학술적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로서 또한 한국에서 직접 생활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어를 배운 사람으로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많이 쓰이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왜 그런 표현이 생겼고 어떤 사회적 배경과 분위기 속에서 쓰이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도 물론이 중요하지만 글자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그 표현의 공기감이라고 표현을 예전에 했지만 분위기까지 일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본어로 풀어서 전달하는 것, 그게 앞으로 제가 계속 해나가고 싶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리스너 여러분들,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다행이고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됐지만 저도 앞으로 또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특별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네.
0: 네, 이렇게 마츠모토님 두 차례에 걸쳐서 출연해 주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최근 동향 여러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카페 등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이 메일 보내기에서는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나 이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고요. 다음번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재즈팬 1번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9과 뭘 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서 베트남인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가마쿠라의 절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은 미아는 거기에서 찍은 사진을 두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0: 그럼 제29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曜日に ピアノの演奏を聞きに行きました。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4: あ、 これ、 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콘서트에 대해 말을 합니다.
2: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行きました。
0: 일요일에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갔어요.
1: 하루상이 묻습니다.
3: どうでしたか?
0: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근사했어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0: 그거 다행이네요.
1: 미아가 촬영한 피아니스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0: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2: 見てください.
0: 보세요.
1: 담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며
4: 아, これ, 유키선
0: 어? 이거 유키 씨.
1: 하루상의 센서가 탐의 목소리에 반응해 볼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3: 유키선?
0: 유키 씨?
1: 아, 그러니까 사진에 찍힌 사람은 탐이 일본에서 만나고 싶다던 유키였군요.
0: 네, 두 사람은 신기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는 모양이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曜日に ピアノの演奏を聞きに行きました。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4: あ、 これ、 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갔어요.
2: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行きました.
0: 이걸 배우면 뭘 했는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피아노는
0: 피아노,
5: 연주는
0: 연주,
5: 피아노의 연주는
0: 피아노 연주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오는 조사로 뒤에 이어지는 동사의 목적어를 나타내고 있죠.
5: 聞きに는
0: 들으러라는 뜻이고
5: 行きました는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과거형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聞きに行きました
0: 들으러 갔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5: 聞きに의
0: 원형은 동사
5: 聞く
0: 듣다 입니다. 그 마스형
5: 聞きます에서
0: 마스를 뺀
5: 聞き에
0: 니를 붙여서 가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1: 가는 목적을 말하려면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뺀 다음에 니를 붙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피아노 연주를 듣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5: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
0: 라고 한 뒤에
5: 行きました가
0: 붙은 것이죠.
1: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聞きに行きました. 피아노의 연주를 聞きに行きました.
0: 이 밖에도 뭘 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行きましたか?
7: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3: 今日どこに行きましたか?
1: 오늘 어디에 갔어요?
0: 今日는 오늘입니다. どこ는 어디라는 뜻의 의문사죠.
3: 하라주쿠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1: 하라주쿠에 옷을 사러 갔어요.
0: 하라주쿠는 멋진 가게도 많아서 패션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거리입니다.
5: 服는
0: 옷,
5: 가이니의
0: 원형은 사다, 가우입니다. 그 마스형,
5: 가이마스에서
0: 마스를 뺀
5: 가이에
0: 니를 붙여 하라주쿠에 가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죠.
1: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今日どこに行きましたか?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0: 이 밖에도 무엇을 하러 갔는지 말하는 연습을 해 볼까요? 초밥을 먹으러 갔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초밥은
5: 스시. 스시.
0: 먹다는
5: 다베르
0: 이고 마스형은
5: 다베마스
0: 이죠. 여기에서 마스를 빼면
5: 다베 다베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스시오 타베니 이키마시타. 스시오 타베니 이키마시타.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은 요일 말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듣고 따라서 해보세요.
5: 月曜日, 火曜日, 水曜日, 木曜日, 金曜日, 土曜日, 日曜日.
0: 대화에서 미아는
5: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니 行きました.
0: 라고 했는데요. 무슨 요일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1: 일요일이요.
0: 네, 맞아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니 行きました.
3: どうでしたか?
4: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4: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아, これ? 유키さん?
3: 유키さん?
2: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1: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미아가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간 가마쿠라를 소개해드리죠.
0: 가마쿠라는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쯤 걸리는 곳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약 800년 전에 처음으로 무신 정권이 세워진 곳이죠.
1: 최초의 사무라이 정권이라는 말이군요.
0: 네, 그렇죠. 가마쿠라에는 사무라이인 겐지 가문과 인연이 있는 신사 쓰루가오카 하치만구도 있고 높이가 11m나 되는 대불도 있죠.
1: 네, 역사가 느껴지는 거리로군요. 네,
0: 가마쿠라의 매력은 오래된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벚꽃이나 수국, 단풍 등 사계절의 자연을 즐기면서 하이킹을 할 수도 있고 멋진 가게와 카페 등도 있어서 돌아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1: 아, 그거 좋겠네요. 바다도 가깝죠?
0: 네, 서핑으로 유명한 해변이나 또 풍속화에도 그려진 경승진 에노시마 섬도 있습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AFP통신 등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국제공항 부근에 있는 연료탱크가 화염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하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인 후티파가 성명에서 리야드 등에 대한 공격이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와 이웃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정세의 영향으로 다시 대립이 첨예화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AFP통신은 19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있는 국제공항 부근에서 사우디 아람코사의 로고가 표시된 연료탱크가 불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로이터통신도 공항 부근에서 폭발음이 들린 뒤 검은 연기가 목격됐다고 전했으며 리야드 주변에는 전날 밤부터 위험을 알리는 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수도 주변에서 경보가 발령된 것은 공방이 격화된 지난 7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후 후티파는 성명을 발표하고 리야드의 중요 시설과 홍해에 접해 있는 얀부에 있는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의 시설을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무인기로 공격하고 있으며 대규모 화재를 일으켜 공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은 19일 후티파가 리야드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미국의 블룸버그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우디아람코가 유럽 고객 적어도 두 개사에 장기 계약에 근거한 10월분 원유를 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해 원유 시장에 대한 추가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 이란의 외교와 국방을 총괄하는 최고 국가안보위원회의 레자이 사무총장이 19일 협상 재개를 위한 7가지 조건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만약 미국이 스스로 초래한 진흙탕에서 빠져나와 더 이상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란의 권리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길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SNS 업로드에 앞서 레자이 사무총장은 중동의 위성방송국 알자지라가 보도한 인터뷰에서 중재국인 카타르를 통해 미국의 조건을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와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등 기존의 조건을 드는 한편 이란은 결정적인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 측을 견제하고 있어 협상 재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0: AI, 인공지능 개발과 안전성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의 나쁜 측면을 찾기 위해서라며 인공지능군을 창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AI 기업 대표나 개발 담당자는 AI가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며 개발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SNS에 AI에 관한 우려는 지구 온난화 등과 마찬가지로 야당 민주당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굉장한 산업의 성장을 어떤 형태이든 방해하거나 억압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성장 과정에서 소중히 하고 지원하며 지켜보겠지만 나쁜 측면도 찾을 것이라고 한 뒤 이러한 이유로 새롭게 인공지능군을 창설한다고 밝혔습니다.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군에 대해 대성공이었던 우주군과 마찬가지로 창설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어떤 조직인지나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책임자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AI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군수공장을 시찰하고 무기 시스템에 AI 도입을 더 한층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북조선 국영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총비서가 18일까지 사흘간 여러 군수공장을 시찰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시찰 사진에서는 600mm 구경 다연장 로켓포로 보이는 것과 대형과 소형 무인기 등이 다수 줄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총비서는 무기 생산 능력에 대해 조선노동당이 제시한 계획대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생산 라인 개선과 공격과 방어를 위한 무기 시스템에 AI 도입을 추진할 것 등을 지시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로부터는 북조선이 AI를 이용해 자율적으로 공격하는 무기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총비서는 지난해 9월 군사용 무인기의 성능 시험을 시찰했을 때 무인 무기 시스템의 AI와 작전 능력의 고도화가 최우선 중요 과제라고 강조해 무기에 AI를 도입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0: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섬 주지사는 18일 주내에 있는 AI 개발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명령에서는 전문가 그룹을 소집해 최첨단 AI가 폭주했을 때 기능을 긴급 정지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인 킬 스위치의 도입 의무화를 기업에 부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에 제3자 독립기관을 상주시켜 정기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해 향후 두 달 이내에 검토 결과를 방안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늦기 전에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AI 감시의 대응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사태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행동을 늦출 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오픈 AI와 엔트로픽, 구글 등 최첨단 AI 개발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AI가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다른 기업의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개발 기업의 대표나 연구자들이 인간이 AI를 제어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표명하고 있는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높아지는 위험론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1: 인기 아이돌 그룹 타임레스의 멤버인 25세의 이노마타 슈토 용의자가 18일 밤 도쿄에서 지인 여성을 폭행하는 등 부상을 입힌 상해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수사 관계자 취재에서 밝혀졌습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18일 오후 10시 반경 도쿄 고토구의 편의점 주차장에 세운 차 안에서 지인인 26세 여성에게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해 코 등에 부상을 입힌 상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여성이 편의점에 뛰어들어가 피해가 발각됐으며 경시청이 상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이노마타 용의자는 말다툼을 하다가 손이 닿았을지도 모르지만 고의로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속사인 스타토 엔터테인먼트는 홈페이지에 코멘트를 발표했습니다. 코멘트에서는 피해를 입은 분께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히고 사태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당분간 근신 처분으로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당국의 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처분을 정식으로 결정해 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팬 여러분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께 큰 피해와 걱정을 끼쳐드린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이 뉴스는 지금까지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SK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9과 뭘 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서 베트남인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가마쿠라의 절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은 미아는 거기에서 찍은 사진을 두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0: 그럼 제29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曜日に ピアノの演奏を聞きに行きました。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4: あ、 これ、 ゆうきさん。
3: ゆうきさん?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콘서트에 대해 말을 합니다.
2: 日曜日に ピアノの演奏を聞きに行きました。
0: 일요일에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갔어요.
1: 하루상이 묻습니다.
3: どうでしたか?
0: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근사했어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3: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0: 그거 다행이네요.
1: 미아가 촬영한 피아니스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0: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2: 見てください.
0: 보세요.
1: 탐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며
4: 아, 그래? 유키선
0: 어? 이거 유키 씨
1: 하루상의 센서가 탐의 목소리에 반응해 볼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3: 유키선?
0: 유키 씨?
1: 아, 그러니까 사진에 찍힌 사람은 탐이 일본에서 만나고 싶다던 유키였군요.
0: 네, 두 사람은 신기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는 모양이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曜日に ピアノの演奏を聞きに行きました。
3: どうでしたか?
2: 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볼까요?
1: 피아노는
0: 피아노,
1: 엔소는
0: 연주,
1: 피아노의 엔소는
0: 피아노 연주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오는 조사로 뒤에 이어지는 동사의 목적어를 나타내고 있죠.
1: 키키니는
0: 들으러라는 뜻이고
1: 이키마시다는
0: 동사 가다,
1: 이크의
0: 정중한 과거형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1: 키키니 이키마시다,
0: 들으러 갔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1: 키키니의
0: 원형은 동사
1: 키크,
0: 듣다 입니다. 그 마스형
1: 키키마스에서
0: 마스를 뺀
1: 키키에
0: 니를 붙여서 가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2: 가는 목적을 말하려면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뺀 다음에 니를 붙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피아노 연주를 듣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1: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니
0: 라고 한 뒤에
1: 이키마시다
0: 가 붙은 것이죠.
2: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키키니 이키마시다. 피아노의 연주를 키키니 이키마시다.
0: 이 밖에도 뭘 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今日どこに行きましたか?
4: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3: 今日どこに行きましたか?
2: 오늘 어디에 갔어요?
0: 今日는 오늘입니다.
1: どこ?
0: 는 어디라는 뜻의 의문사죠.
4: 하라주쿠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2: 하라주쿠에 옷을 사러 갔어요.
0: 하라주쿠는 멋진 가게도 많아서 패션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거리입니다.
1: 服는
0: 옷,
1: 買いに의
0: 원형은 사다,
1: 買う입니다.
0: 그 마스형
1: 買います에서
0: 마스를 뺀
1: 買い
0: 에 니를 붙여 하라주쿠에 가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죠.
2: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1: 今日どこに行きましたか?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原宿に服を買いに行きました。
0: 이 밖에도 무엇을 하러 갔는지 말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초밥을 먹으러 갔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초밥은
1: 스시, 스시.
0: 먹다는
1: 다베르,
0: 이고 마스형은
1: 다베마스이죠.
0: 여기에서 마스를 빼면
1: 다베,
0: 다베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스시를 타베니 이키마시타. 스시를 타베니 이키마시타.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은 요일 말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듣고 따라서 해보세요.
1: 月曜日, 火曜日, 水曜日, 木曜日, 金曜日, 土曜日, 日曜日.
0: 대화에서 미아는
1: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니 이키마시다
0: 라고 했는데요. 무슨 요일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2: 일요일이요.
0: 네, 맞아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日曜日に 피아노의 연주를 듣기니 이키마시다.
7: どうでしたか?
6: 素晴らしかったです.
7: それは良かったですね.
6: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見てください。
8: 아, これ ゆうきさん。
7: ゆうきさん?
9: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2: 이어서 미아의

0: 여행한 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미아가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간 가마쿠라를 소개해드리죠.
1: 가마쿠라는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쯤 걸리는 곳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약 800년 전에 처음으로 무신 정권이 세워진 곳이죠.
0: 최초의 사무라이 정권이라는 말이군요.
1: 네, 그렇죠. 가마쿠라에는 사무라이인 겐지 가문과 인연이 있는 신사 쓰루가오카 하치만구도 있고 높이가 11m나 되는 대불도 있죠.
0: 네, 역사가 느껴지는 거리로군요. 네,
1: 가마쿠라의 매력은 오래된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벚꽃이나 수국, 단풍 등 사계절의 자연을 즐기면서 하이킹을 할 수도 있고 멋진 가게와 카페 등도 있어서 돌아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0: 아, 그거 좋겠네요. 바다도 가깝죠?
1: 네, 서핑으로 유명한 해변이나 또 풍속화에도 그려진 경승진 에노시마 섬도 있습니다. 1번 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